0: songs coming all day long. On Energy FM and Choice FM.
1: 현재 문제는 또 막히는